0: 비쌌나? 비쌌나?
1: 저래.
0: 기우기 또 비쌌나? 비쌌나?
1: 왜 전부 뭐 띵띵 다야나?
0: 肯起身啦咩？我问你啊，点解唔等埋我翻嚟，先至叫个仔开口讲佢要结婚啊？
1: 哎呀，你都打横嚟讲嘅，你成两点几三点先至翻，阿恒听日仲要翻工噶，唔通仲要叫醒佢，叫佢话俾你知佢要结婚咩？
0: 早知我翻嚟睇财经消息啦，咁实听到阿恒话要结婚嘅事啦。
1: 边个叫你咁难倒啫？
0: 哎呀！你唔知㗎喇，本来係一家赢三家嘅，點知收尾竟然输晒俾陈师奶佢哋喎。咁我梗係唔忿气啦，咪上诉打多四圈囉，點知都输埋。连个仔话要结婚都唔可以亲口同我讲，真係激气。
1: 唉，由我同你结婚嗰日起，我已经不停咁叫你戒赌㗎喇，點知你係都唔听。好啦，而家都算有个教训啦，睇下你仲赌唔赌？
0: 唔赌啊，梗系赌啦！阿恒要结婚噃，有好多钱要使噶，唔赌去边度揾钱俾阿恒摆酒啊？
1: 呢场你放心都得啦，个仔系建筑师，又唔似你咁中意赌钱，点会话冇钱摆酒啫？不过你就嚟做人奶奶，就应该做个榜样俾个新抱睇啊！唔系佢有样学样，学你咁又去赌钱啊！咁阿恒就揾多多都唔够养家啦。
0: 哦，佢敢赌钱啊，我就闹到佢狗血淋头啊！
1: 你自己都赌咯，有咩资格闹人啊？
0: 我赌系我嘅事啊！我有老公同仔俾钱我赌啊，不过佢赌咧。就用我个仔啲钱赌，咁咪真系同我争钱用？我唔闹佢点得啊？
1: 哎呀，真系个心脏差啲都俾你激死。
0: 咁你就早啲瞓，早啲休息啦，仲讲咁多嘢、
1: 哎？你仲赖我多嘢讲？系边个叫醒我噶、
0: 我都系紧张个仔先叫醒你嘅啫、
1: 哎。你真系紧张个仔嘅，就快啲戒赌，留翻啲钱俾个仔啦。佢要养家，开支好大噶。
0: 费事同你讲啊，我去厨房整热啲鲜奶饮，你唔使等我瞓啦。
1: 唉，真系冤孽啊！谂极都唔明点解当初会取着佢。